0: 들어. 개완. 자, 드레멘다. 드레멘. 아이. 어. 쉐이. 이 정도. 친구다, 친구다. 자. 넵. 넵. 아. 에이. 아이. 에이. 기기리기리. 기기리기리.
1: 라 모싱을 못 들어. 지금은 견제.